0: 들어와! 이! 이 들어와! 아! 아! 아!
1: The sound. All the way from the Turtleback Island. Voice Loyama Community. Saima 4 AMA. Broadcasting to 4MW 1260 AM.